0: 자, 기와라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봐. 이럽 이래럽 자. 셋 도시 왔을 때 고도가 아. 이모 와이스 것이 되는데 기대나 인자가. 기와라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기와라 그 이래 담당 다시 사람 반담다. 이모 와이스 것이 되는데 기대나 인자가. 기와라 그 이래 초반에 그 일에 하시더나 그 일에 그러니까 그래 이 너무 말하는 것도 너무 많다 자 남진 된다 시답답답답냐 홍포 나에서 주노프 시답답냐타 키워나 그 일에 시답나 그 일에 키워나 그 일에 하시더나 그 일에
1: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,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
2: me just
1: to,
2: doing one?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?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So, no. Okay. So I'm leading.
0: Kiwana kuyure. Shitana kuyure. Kiwana kuyure. Hashitana kuyure. Da da da da da da da. 초보라 그 유래 하시더나 그 유래 이마와 있어가 시켜서 기도 나인데가 셋 도우지 오시다 고도가 앞에 초보라 그 유래 하시더나 그 유래 키와나 그 유래 하시더나 그 유래 셋 도우지 오시다 있다 슈다다다다 몇터 키워라 그 유래 하시더나 그 유래다 그러니까 그러니 너무 말하는 것도 했다.

0: 그 유라 키마라 그 유라 키마라 그 유라자.
1: Yeah, I can be a bad car, man.
0: 키마라 유라자. 자자자자미야타. 키마라 그 유라자. 다시 따라 그 유라자.